0: 남친이 터지는 고함이 오면 매우 스크램 비가 쓴 다시 스크램 비가 쓴 NMLA 클레이미나 And you're listening to Reclaimed on CBC Radio.
1: 아니, 무주, 저 레니 인디션의 카스 Nisquaga Mibuzaga Iganin Minawaga Kabukan and Donjiba. Hi, my name is Joe Rainey and I'm from the Red Lake Band of Chippewa Indians, also from Minneapolis, Minnesota. And you're listening to Reclaim on CBC.